0: 거예요.
1: 한 거예요. 정말 딸의 수도장 아니고 받아라. 어디고 하도. 야, 그래. 가르디시라 혹이. 예, 만노 사이다 기도 님 오시나. 그시라 간간. 지라 꽝까. 마트급에 까 까사 이냐 고는 거 혹시 사고간 하우 카이치. 놈놈 사니깐 이스. 오이사. 고리스카. 오얌바다. 땡기.
2: 그래 꼬리. 고아치 대기라 까리치 대기라 콜카치 대가 오구디가 어찌 오시지만 에이 톰갈 또시 입사바가 이크스 아르마 코치 사츠 가오 아웃 고아이사 아누츠 카레이사 아누츠는 오시지만 에이 치쿠사 대기라 오시지만 에이 간간 또 코치 사츠 고 까구데 다디고 나오나 우카 이다 엘롭디 원 카치 몽구데 마다 고이 몽구데 마다 하베 고시다 나오구카 이 카이스 아르마 디 엘롭디 원 카치 오다긴 니 마치다니 고와트만인 오이스틱마 베이카 오쿠티카 와 하베 코와 코미 압투 베라 칸 사차사디 오나 마바 쿠티 호기 압사 칸와이 비바 쿠티 오다니 테스코스 시다 에이스 에이 마마리카 오쿠티카 오치 하레 이츠 테이테이다 카 오쿠티카 오치 하레 이츠 칸나다 시다 온치나 일롭티 오나 카오치 사스 호가 쿠이라 하바다 치티니 하치 치 카디니 타니다 카 오쿠티카 오치 닌 오이스틱마 베이 오다긴 하라상 Ayam kwa kwa ii kuti. Sa misa ni nao nika kora kuse elopti wakao. Ota kene nko isti kama bayi. Nga wata hara sita kati yung abi. Saka isi kubara mo mwa kuti. Ti saata wata ika. Ti ata isa kaitu zara mo. Kuki taa sa mo nwa nkoma sita ku ubiri kuti. Ita sa mo usa sita ku kawukawu elopti wakao. Ta sa ata isa sita ku ubiri kuti. Itika kuma tromda. Ti taida. 치다이다 네시티 왕 아모시코세 아멘
3: 아멘
1: 나노 차이
3: 땡큐 땡큐 땡큐